사람은 특별히 있어. 아유, 뭐 사람들은 아무 주인으로 하는 게 되겠어. 아시아는 여기와 하듯이 좋은 게 되니. 아, 나도 안 되고 싶어. 내가 싶어. 내가 싶어. 와서 배산사. 꼭상치라. 나 있는 거 주니까 뭐. 와서, 와, 하우니 비아우니 시시아팬 不过的话，也要那我们企业变成是也是跟 IDFC 是关系。